0: 101.5, all the way from the 70s, 80s, 90s and today.
1: 저희 소통의 창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저희 사연이나 모든 이야기를 다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인스타 계정을 가시면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과 다시 듣기 링크나 유튜브 채널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 링크가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접근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모든 스토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스타는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.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. 이름은 굿모닝 프라이데이인데요. 혹시 저희를 못 찾으시겠다면 검색 엔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.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 골뱅이 GMFSYD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.
2: 네.
1: 여러분의 사연과 좆댓구야은 방송을 함께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
2: 네.
1: 지금까지 시아 PD, DJ 달디 그리고 DJ 수였습니다.
3: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.
2: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하겠습니다.
1: 남은 하루도
4: Good Day Friday.
0: Alive 90.5. 5, 5, 5.